0: 다리 해시리 명아 우대 미아 페도야 있는다
1: 아야양고 영아 될게
0: 넘다녀 꼬부라도 다리 해시리 명아 우대 미아 페도야 있는다
1: 아야양고 영아 될게
0: 아우야 만더 꼬부라도 다리 해시리 명아 니네 문늘더 꼬부라도 다리 해시리 명아 니네 문늘다네 꼬부라도 다리 해시리 명아 에리샤미 꼬고 다흐디니가 좀 까로 다리 해시리 미나니 꼬부